0: 그거를 좀 지금 고생 했어 그런지.
1: Come back, control.
0: The complainant's no longer on scene.
1: Okay, I'll wait on him.